ཁྱི ཕྱད མེད པར ཆ ཁྱི ཁོང དུ ཆུ པར ཆ དེ ངོ བོ མ ཆི པེ དེ ན ལུས ཆ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gi kadim ji ut se ma khor dur pe na ta pe ngo do di cha ni u yena gang gi lung gi che ma ji ni ba gang gi lung ya di ni kho na ra gyu la ji da gi che ma gang yin ba ti da ma wa yin nya ma ra jo ji se ba jom ne de nya ma ni da zo ji wa ngo do di ni me ta chan gi jom ne de se ne mar ka che ba ya na ngo ya ta ra jo ni da be na chen ma ri nang ya ti ji nyam do sem nye da yi sem nyang haya di kor dur pe ngo do di chanyi wu yi na ta gangi chu nye di nume da chu mo gangi lung nye da chu lung nye wu ji mbur da chu lung nye wu ji da ma jik chu ten maup tur du ya chu wu nye wu ji shong dum da pe na cipribu maup du ya chu wu pe na nga dang tong xing zing ngo do ji na si chu wu ya ta chu wu chimbo dum din maup tur dum ya 이신이 출웅녀오지다 주무강강오도지나 대초 마음소 도목디노베 치테 말소 도미야정오베 출웅녀야 약보다 강기룽녀다 강기출웅 다 주무강강녀가 제만녀나 배제임에다 배자 거짐디노 그랑가달마소나 거짐디노 이치 그랑가니 다목 대 주무강가 주무 강기룽야 디니 코나 귤라니 대 주무강가 추무강가냐노 배작 그런 것이 있다면 따오데 추무강가 우진디 종이야 교라스 다이 추무강가지 그런 것 무너디 종나 그게 다이 자부 대다기 제마강이 봐 추무강가 티냥 배진인 그런 것 다모 추무강가 종 추무강가 이지 그런 것이 있다면고 이지다 이냥 강가 다 추무강가 냐보다 그런 마다부 추무그랑 무너디 종도부 이직 다 제마이모 제마강이모디 대다 마와이냐모 이집에서지대 내미교디 요디 이성분해보니 예약마르 상지시티원당불라 랍졸기솔바니 대열란모도지 랍졸지 상지시에르 슈숨부 좀된데 예상지 좀된데 시에르찬슈야 좀된데 강기농대다 이장망락나니다 강기 추무강가 냉고 베제닝 그랑가다모구 따 추무강가 우짐디숑 이지 추모 감각 배지짓다 거짐디로구니 요디 인조 맨니 두어 통도베 추모 감각지랑 지내미교 그랑마다 보디 정도베 아니 이지 내가 배지대지디 강기 룽대다 니자 망라나니다 추모 감각지랑 지베 그랑마다 보디 정도 이나 대다기 제마따메자 지철니 이대가노 배지짓다 담노 이게 망쇼디 라고소 임부르니다 지철니다 다이 녀불데 다 좀내데기 가자바 녀다 좀내시 상게 좀내데서 말 랍조시 따오데 말 가능이야 랍조 큐 메버자오 큐기 콘도 추버자오 다 우주 랍조 예낭 랍조 큐 녀 랍조 예낭 메버자오 녀다 어제 삼통고스 큐기 콘도 추버자오 녀 우주 녀당지 예낭시 가노디야 고스 콘도 추버니네 가노 녀도 메오레다 가노디야 고스 녀 콘도 추버자오 강기룽 대다기 제마지니 바 대다 대니기 지대니 캄나 개바 비메 라라시기 무진네 두니 랍도 강으로 지디 디지시 바다 좀 야다 보서 비상기 남라 지버지나 랍조 디지냠도 셈 다오즈 상기 수야마 지버입니다 다오즈 삼동고 소디 이모르니다 랍조 큐 메버자오 니 삼동고 숨불 에지 랍조 이낭 큐기 콘도 추브르자오 니 우드네즈지 이나 카노 야코숨부 다페나 강기 룽 대다기 제마 징예 버대다 강기 룽 지 그런 거 무노디야 이직 내고 베 베제지 다베 그런 거 무노도베 이직 베제니 그런 거 다무 오뇽 징예 바니나 그런 거 다무 우진디 용 것도 징예 바 대니 이지 이쯤 티고 지 지대니 캄나 예다 지대니 캄냐지 예바 부부제임불 비메니나 무부제임불 라라시기 다 르부치 다 무부지이나 규부지이나 지강기 룽 그랑가 모노 냉구 베지니 다목 깨바

도 진보 시제원이 파르도 진보냐오지 때니 딱버점 규당 견라 차시라 때니 딱버점나 규당 견라 때니 주버점기 시르기 파르도 진보 시제원이 이고도티 야고스마도 지레 랑신기 두베치 파르도 진보티 마레윤보르니 야고 때니 딱버점기 파르도 진보 시제 랍주 디지님도 셈 랍주르니 우따 가야티 이나세마 콜부니 페나 디제 셰베 수비 최대 강야 유행냐멈 상기 좀낸 데시 마르 수니우 최

0: 주바 녀오지 마치 라소 니 무노 마치 바니노 무노 녀오메 치 바니노 나오뇨 마우체규 지사치 마우체규 지사뇨 나오니 무노 마치 니노 무노 돈다이모 마치 라소 랑신기 무노라 임보니라 대 좀네 네게 약마데 나네야 대 디와 좀네 네게 가절바 니 랍조시 좀네 네스 마르나 랍조 디지뇨 도셈니 네 외 녀오이나 이셈냐 하야디 셈니 염두심 지와이모다 똥순지 똥친부 지대니 캄나 세이둘 지니 여바디 마와 인냐맘 니다 똥순지 똥친부 지대니 캄니야 다 똥순지 똥친부 지나이티 휴설미 똥당부 음에다 똥지피니 원이 똥버미 지대니 캄니 똥순지 똥친부 지대니 캄니에다 오마토도 그랑그지당지다 죄냥아 나오고도야 그랑그지 유튜놈 강젤다 갸팀닝네 미교 베다 마운틱 돈다가 되고 숨에 이진업에 똥숨지 똥 침보뇨 똥숨버지 뭐 똥좀 지대니 캄나니 이 캄내지 세이둘지니 여바다 사 둘이네 블라시니 도메 블라니네 다 그랑가 모노디 마운틱이게 똥숨지 똥침 마지랑 뇌기 지대니라네 미교다베 갸틴다지 원진야도베 이직 내한구직 세이둘 지다 그랑타보디 모노모도디메 둘지니 여바 둘거짐리노 데 마와 인냐맘 니 웃니 미교 마음티 임부야 이 섬도와 뇨 에제제 랍조르기 란제 랍조르기 솔바 니 상제시야 이제 란 슈수이마다 솔바 니 솔바 니네 야 슈수뇽다
1: 다 대시 슈삼치 어조니유 따우주마르데 제시지 노르마르 슈초오티
2: 상이나스다다 남달리리마 기시 투뎅긴든시 Durje jeba, mar mungi ga gyuya, deshe nang korim kromich sa nangbur. Langi nao zumar mutiya nonop su lianche namtar lirima, korim nismich sa medoimbur. Langi nao udebka namtar lirim chitus. Midimib kilohaj kachilin ng keliti, midir gati ng kebichinis ka, langi nao su lirim, gyagar giyong lungtinga tawang jansan shudumbur. Langi tsambandub tsu lianin karm khilichi honi. Langi nang da luntingang tawang teshnub di gmanbaq lirin ba nang kodzudur. Desh chilo ngidong khiliguro log, chinda gyebaq tari khili lianin, boygey lo ngidong kyanin kene chiksum, rabni meda log, bandud dunbaq tsis chiksum, reza mikmar yumbur. Langi nang da deshuk nitsul ki tinsho ba nang lopsang topdun zhutsan nang sa, Gyagarak silung kushab Narendra Modi, Binangsi, Uyutsungya, Geyong Nenga, UPI, Nena, Unified Payment Interface, Nya, Dagi Guya, Ngui, Yermar, Toyuknin, Chale, Nangyuk Panang, Yongzo, Utsuya, Longo, Chilhak, Geyuk Toka, Desh, Gyagarak silung kushab Narendra Modi si, Dagi Guya, Nesul su nambur UPI Unified Payment Interface Nia Dagigia Chale Nangu Banang Nayuk Banang Chilo Nidong Chigroje Gozo Naya Tada Sambale Longo Chi Kor Sarumbur Nangni Tada Samba Chale Nangan Langi Banang Si Pebia Rangra Sosok Nyamyung Banang Sung nang singye dech silung kushab naran bozi sung naombor. Chirdang dechuk diga gyagar ui shungsi uchi nangya uts UPA gochugu choksi zamling chiwa kyabu nombor niya sungunin nidong chigronin chinisprega longi nena lotik chesi je Jawa, Guru, Tignin, Tsa, Kebli, Get, Laung, Bring Yenangni, Lo Nidong, Kili Lianin, Kili Grok, Brega, Jawa, Guru, Kili Bli, Nin, Janin, Kesum, Nei, La, Nui, Tortur, Tongre, Yaya, Gagar, Ui, Benjo, Lunchin, Si, 내수 수능불

해겨도 진보 간의 헤맬 해겨도 진보 맘메르나 룽도르제 결점 간의 해점 마담나 산늘라마 칠강간의 해싱 산늘라마 칠강마싱나 칠송연어 보도간의 해로

라이니나스 다다 룬팅가 타왕 남징어든 듄데글림 땅보 사마가 나지 양가르기 쿠샵 트시스링 쿠샵 드르지스링 닌 쿠샵 츠링왕추 시 베통 산나훈인 이직 쇼제 잠베 툭던 싱여로 땅보 사마 가지 산나옴버 라이니나우 데과 룬팅가 타왕 듄데글림 땅보 사마지두스 Langi Tsangma Nabduk Tsuze Krok Nin Karmini Yoni Langina Da Lungtinga Tawang Namyung Odun Lerim Sedaji Kozudur Ozuk Naha Teshnubdik Lerim Tete Nin Chuze Kora Jusen Nangsa Tsuze Krok Nin Karmichi Je Lerim Cheruka Hindiga Jusen Medoimbur Langina Teshnub Tsuze Krok Nin Karmichi Je Lungtinga Tawang Namyung Odun Shindur Lerim Chikozuimbur Deshu Lerima Tobo and Colony, Nena, Tragok, Amal Hamdim, see Christunu, Kinchak Sumba, Kandan Legema,

0: 미디어 맵 기로 하지 캐치레는 캘리티 미디어 캐디는 캘비지니스가 생겨나 쇼레림 갸르기 온룬팅가 따왕 시름버 생겨 장만업도서 그럭딘 카르마 캘리오니 생겨나 달룬팅가 따왕 능닝어든 진든 레림 지코조들 대쇼 레리마 토보완 콜로니 녜나 트라곡 아말함드미시 크리스토노 균착숨바 간단 레게마 기위 샵든 라무체바 닌 오므름도노 산낭사
1: Sorry.